0: Hello 왜? 에헤 웃어 봐.
1: 웃어. 민아 씨.
2: 쉿데 랭이야. 인바 펠베카. 뭐 인바 누암토베야.
0: 이 토간 오야 헤이 남찬난 간 미스터리 루아토 마이 간 쉔 하우추.
1: 저 사마키든 라우디니 뭐.
3: 아킷 마이 비라마 아자라 리오 눈 콘디. 저 어떻게니 헤?
1: 간. 간다나 바티 헤런 길 간티 메시 누소 마수.
4: 哦，之前爸爸出嚟，本地呐，伊个拖拉车一撮子啊，咁好啊，嘿，你一撮那渣都跟走脏咗嘛，你起冇咧？
2: 没钱就装，咁花钱咁嚟，咁苦闷难，结咁变脏咗个窿咧，咁背冇得带银行咩个？背下银钱吞看，落肚底啊，做人乌啦个呢呐，弟弟好走咁个窿。
4: 你要给不个人听两钱吧？
0: 咋拆窿个？
2: 咋拆个喂？个老丁当真个呢哦？
1: Dulmar pa nga, sa ti sang sang ite po akala lom le.